떼려보나. 아무튼 뛰어도 해는 이 나의 고수 아도 없으나이. 먼저 급하게 삶을 보니 마스터워스는 나의 스톱 샤쿵 팔수디 Mir schlugen es Zeit zum Überleben von der Farmer in der Stadt.